0: 对唔住，对唔住你啦。我想请问你一声，呢处系边处地方啊？唔该你话俾我知啦。
1: 喂，实在你识字唔识噶？我唔该你睇下，呢啲招呼奇啦，难鬼。
0: 木屙寨招呼，哦。